0: አዎ
1: አዎ እኔ አው ኮስተፒኒ ከጀስቲ ካፍን አው ታሙ አድም ይዩ ታሙ ዲጂታል ዩ እዩ ጎ እኒ ኮምባ ሲን ዶ ፓርቲ ኒ ፕሮቴክቲ ሰፖርት ኦን ኤፍ ስላይንግ ፓካ
0: እይ
1: ስላይንግ ቢቺንጎ ዲባውን ኖ ያንጃ ታሙ ኮልሙ ቱኒ ካቲ ራጃ አግኒ ቶቡ ከኒ ቻሙ አግኒ ዳይሙ አግኒ ቶምካው
0: እይ
1: ባያቂ ቻንካ ቢባንግ ፖሊቦቶን ባያቂ አግኒ የደግቲን አስን አግኒ ቶማኒ ናንጂ 40 46 49 አርጎ 50 51 52 로고 아기기 좀 아무 아버는 오렉스 라이트
0: 넌 카이트 다벅대부가 함께 쉬위동나라 다벅 누기동거다 먹을 바이탕
1: 암투 니헬 아몰케케게 보 니헬 아 아 아원 바위장 사오지
0: 이
1: 원나 마친샤 어머 누무 가모 아 어머 아 라이지 스트라이저가 아니 보이베 원팀 소마즈 보이베 가나 키니 요토 비쇼 아포비 포토비자토노 카지 파이오
0: 타모카
1: 타모 타모 아 아버 카데시르 소마치니 아디지 톰 타모 마자 마가자 타모 아키니 예르모 아보도 쿠바 카마카 아게니 폴데스 아게니 보롱 폼 와팡 오 그리케 아게니 토크토 토크티 조포토 무모 그리카 아 어디브라 모사니 코란 무슨이 코란 게 우모 코란 크나니야 아디야 폴보토 야마 타본 이거 이제 오스타 오스 포카 요선도 자리자자 마스터 자텐데니 파스카르방 무사마티니 크티라이야
0: 뭐
1: 무슨 느낌이 보이니 개발 개발고 카요니냐 비지시 탐구냐 푸기 카요니니 바이 바이 베 바이 바 뭐 이거 아타르 탐고 아본 바베 이바 같이 바카이타 카이타 이샤 타르마이 이타카
0: 바로
1: 아긴 사본 폴테 아긴 폴테도
0: 그리야
1: 자테 사본 폴데 이 오버타 오스 컨디션스 오버타 아버타 오진 독도고 그 가시나 가샤 카이 가샤 나이말리아 이거 두바스 말리아 마하이 아이 버타 오스 버자 아보 여기 아보 월베스 민도 카르네 암티니 오지 오버타 카르네 신이 아이 아마 이도 파티 버케티스 버스니 신이 순 신이 소말리아
0: 이거
1: 뭐도 뭐냐 너무 뭐 싫어 보노 버타 오미 이다고 해서 아니 아버 아진이 도무 참으로 누구 이제 저한테 기신아 기슈 아버 어 도무 참으로 가냐
0: 인상고
1: 해봐 아진이 함참 아진이 도무 나이 더 가보 빨리 그리자 아버님 모두 모두 좀 꼭도 아 뭐 이제 아무리 디지털 매개는 있어 진짜 빨리 해봐
0: 너
1: 뭐 그냥 보기 꼭 꼭
0: 嗯嗯阿伯你那個也有個新東台東東東南你阿給你嗯你看我你那個阿伯也可能是那個嗯我我我啊這把是哪裡你這把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
1: kalau kita hamil lagi, tong lagi, lagi, lagi kemuntung itu sana, itu apa? Oh, rupanya no kemuntung lagi nukung. Siapa sahaja pun saya beri pokok itu, kita hambai kumpul.
2: Do, belai kena hambai, fungka hamdisha. Aw. Fari kita waktu itu sang kanak kanak narak bo, jeng tini ni kau botma narak siya kau hunkai, kanak drop, eba kanak slap ya hunkai jeng tini, tini neighbors eba nok kanak ni borok jorak aisha, nok hunni, bay thang ni nok hunni borok, suk notok mani tini, obahai narak ni langma otor detong na, obono sungmu, fari hanya hai kereng nai. Hello. Hello.
3: Hello, banyak belai ke Fungkaham.
2: Iya, Fungkaham.

하청원으로 저도 너가 함께는 동바이나 하니 다이 디니니 반다 크나나 하니 하이노 하이 나싱위 동바이 크나 하니 아버 하이 클라이노 정보 보이토 바이 파이오너럭 정나 나싱위 동구 하니